마하마마 왔으라니 우여 왔으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 남이 어들로 아야메사 하자 우여 왔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왔으라니 실세니 야마프 우여 왔으라니 번야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니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시세우니 베리에 Hey, where you're sitting?